어서 오디 리첫 마이클 푸 이씨 더 포인 호비 아우나 하이 공어 고나 발레인 푸군 기노 타코 파하이 디티 허서 디 루시 엘 바탁 아바잔 잇 코퍼 시즌